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좋네요.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제 이비인후과에 가보니 목이 부었다네요. 어젯밤에는 약을 먹고 약이 독했는지 속도

하시고 다음 주 실습 전에 꼭 낫길 기도해 드릴게요. 날씨 좋은 만큼 아이님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우스가 방송하면 일찍 깹니다. 다음 방송인데 해롱 중입니다. 잘 들어요, 고생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난 단행하셨지만 다음 방송은 달빛사랑님이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박장미님은 12시로 두 분이 방송 시간을 바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입니다. 저는 내일도 일찍 깨실 것 같은데 잠 주무시게 하려면 당분간 방송을 안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시간표 짜실 때 참고하셔서 많이 주무시고 싶을 땐 저를 빼고

일어나고 싶을 땐 저를 넣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흑장미님의 신청곡 세 곡 전합니다.

예, 제 시간 마지막 시중곡입니다. 골드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한 다녀가셨네요. 골드미 선데이님 오늘도 신청한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지금부터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굴루미 썬데이님 신청곡 듣고요. 제 선곡으로 한 곡만 더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짓부둥했던 기분이 문득 들려온 노래 한 곡에 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처럼 음악 한 곡이 작은 선물이 됩니다. 지금 한우루스를 곁에 두고 가볍게 산뜻하게 마음까지 다독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상쾌함을 느껴보는 시간 되시고요. 달빛 사랑님과도 더 좋은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걱정은 짧게, 행동은 바르게, 관계는 편안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꿈은 크게 갖고, 하루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하늘옥수수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낮의 기온은 여름으로 다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날씨를 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해요. 그죠? 요즘 이럴 때 어떻다? 감기 걸리기 쉽다. 이래서 제가 대표로 감기를 걸렸습니다. 하늘옥수 가족분들은 절대 감기 걸리지 말고요. 감기 걸린 김에 제가 다 가지고 갈 테니까 저한테 다 미루십시오. 하늘옥수 가족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며칠 동안 못 본 사이에 너무 궁금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멘트를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옥수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조금 전까지 고생하신 우리 우수님과 우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틴탑의 런웨이, 샤이니의 런웨이, 그리고 리세니의 런웨이, 이창섭의 런웨이, 이렇게 오늘은 런웨이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곡으로 전해드리는 노래도 런웨이, 리세니의 런웨이, 이창섭의 런웨이에다가 함께 전해드리면서 신청곡 다녀오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것 한으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란에 왔는데요. 3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MC 멍의 널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마이티마스의 사랑해, 에이핑크의 러브 미 모어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부산입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네요. 기온차가 많이 나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 서울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더워요. 낮 기온은 30도씩 막 올라가잖아요. 정말로 낮 기온은 더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으면 춥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마님도 아팠었는데 괜찮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요. 오늘 하루 더 좋은 날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불사마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던 세 곡 전해드렸고요. 아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수은의 고백,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달빛 언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10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딩글딩글하며 쉬려고 합니다. 백수가 집에서 쉬는 것밖에 없긴 한데 감기 걸리는 바람에 쉬면서 어서 낫길 바라요. 어제 병원 갔더니 대기 환자가 43명이더라고요. 후덜덜. 그래도 저는 미리 예약하면서 15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은 많은 것 같아요. 달빛 언니도 감기 걸리셨는데 약 먹고 어서 나으시길요. 그럼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달빛 언니. 고맙습니다. 요즘에 감기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병원에 가면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아이고. 네, 아연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멘트를 하려더니 많이 읽으면 기침이 자꾸 나서 얼른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미도의 음성이었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너무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어요. 신창란의 정인이 엄마님께서 피처린의 정말, 화사의 나,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세 곡 댄스곡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달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못 지내고 있어요. 응, 왜? 잠이 부족상입니다. 잠 못 자면 그렇죠. 살려주세요. 글쎄 가까이 있어야 봐주지. 아니다 아니다 안 된다. 나 감기 걸려가지고 아기는 못 보니까 다음에 다음 기회로. 힘든 와중에 병원 갔다 와야 되고 한데 아들은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분 좋네요. 곧 추석이에요. 시간이 빠릅니다. 빠름빠름 전 집콕입니다. 집에서 전이나 부쳐 먹을까봐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보아요 하셨어요. 나도 집에서 전이나 부쳐 어디 안 가거든요. 집에서 손님 온다고 해서 전이나 부쳐 놓을까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즐거움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얼마나 바쁘면 24시간이 모자랄까요? 연예인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잠도 한두 시간 자고 막 움직일 때도 있다 그러고 밤에도 푹 못 자나 봅니다. 움직이는 동안에 잠을 쪽잠을 잔다고 하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사람 그러다 보면 몸이 혹사당하잖아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신청년의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성시경의 I love you, 위너의 I love you,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세 곡 청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에 신청곡은 다 전해드렸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청곡 또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 선곡으로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더가든이 부르는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리고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이 이제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 넣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10cm가 부르죠. 저에게 닿기를. 다비치의 타임캡슐

네,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 전해드렸어요. 이 중간에 삽입되는 새소리가 참 좋죠. 이어지는 노래는 도영의 새봄의 노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뉴진스의 어테이션 함께합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한으로소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점심 뭐 드실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도연아의 늦은 안부, 부천산다의 사랑합니다, 니아의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제가 노래 한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엔딩 멘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어지는 날에 마이크 투비 부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그리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함께합니다.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물러갑니다. 아, 감기 때문에 멘트를 많이 못했어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신청곡 해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작은 행운이 모여서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0: 이번 역은 총점, 총점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Best of best, the last stop, the last stop.
1: 前方到站时, 총점, 총점站.
2: 학생 내려.
3: 여기 어딘데요?
2: 여기 종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쨍입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고요. 언니도 감기가 심하셔서 네, 기침을 계속 하는데, 저는 기침은 많이 안 하는데 목도 많이 아프고, 지금은 목 캔디도 먹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맛이 가요. 자, 오늘 네, 여러분들과 방송이 4시간 잡혀 있는데요.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곡,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밴드인 것 같아요. 그룹인가. 네, 이번 역은 종점입니다. 라는 곡 전해드리고 출발을 했고요. 예전에 무슨 곡으로 유명했더라. 자기 생각이. 네, 오테오. 기억 속의 멜로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 오테오의 네, 앨범이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오래전부터 발표했던 자기의 곡들을 하나의 앨범으로 정리하고 싶었대요. 단순히 플레이리스트를 모아 듣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편곡으로 다시 담아내고 싶은 음원. 근데 연주자와 가수를 섭외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수정 작업을 반복하는 현실적인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 생각으로 머물게 되면서, AI 음악 기술이 새로운 작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AI

제가 만들어낸 기반 위에 직접 편집 작업을 더하고 일부 악기를 새롭게 더빙해서 손질해서 냈다고 하는 90년대 시티팝 스타일의 버전. 방금 전해드렸던 오태우의 기억만

오늘 신청곡이 우리 정인이 엄마님 한 분밖에 없어서 천천히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러워 죽겠네 라는 곡과 인스타 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인스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네, 신청곡이 지금 두 개 올라와 있어요. 두 개 올라와 있지만 노래 세 곡을 더 틀어드리고 나서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센치네 후라이팬에 가수 제목들 가수 그룹명 진짜 누구냐 넌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넌 누구냐 넌 이름이 뭐니 누구냐 넌 네 제목이 그러네요. 누구냐 넌 천년은 더 살 것 같다고 했어 라는 곡과 말을 걸기로 한 날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리고 신청곡 준비해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모두 맛점 하시고요. 첫 번째 사연 준비해 드릴게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님 시간이에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언니 시간이 왔어요. 듣다가 병원 가야 되는 슬픔이 1시쯤 나가나요? 몇 시에 나가요? 네, 병원이 보통 점심시간이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2시부터 하나요 다시? 네, 1시 반이나 2시부터 하죠. 저는 대학병원은 되도록 점심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예약하고 동네 병원은 일부러 애매한 시간에 가요. 한 3시쯤 그래야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이놈 감기가 빨리 나야 할 텐데 약이 너무 독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들 데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 아픈 데가 많고 병원 갈 일도 많고 외출 대부분이 병원이네요. 이제 아마 면역력이 아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한참 아플 때예요. 근데 아이가 또 아파야 큽니다. 예, 아프고 나면 좀 크고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겠죠. 힘들어도 힘내시기 바래요. 안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안 아파지겠죠 하셨는데 한 3살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세요. 힘들어 힘들어. 빨랑빨랑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엄마의 시간도 있고 또 아이들도 뭐 그 또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야 사회생활에 적응이 빨라져요. 오늘도 아자아자 힘내봅니다 하시면서 최유정의 비난의 아니 비난이란다 미쳤나봐 비장의 무기 시그니처의 눈눈안나 드림노트의 밤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합니다. 비난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정신이 나갔나봐.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래요.

0: 아침 손잡이는 차갑고 내 손에
1: 이어지는 신청곡은요, 비주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조선 힙합의 너의 차선, 조경수의 팝콘,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신청문단 다녀가 주셔서 고맙고요. 점심을 또 안 챙겨 먹었죠.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다이어트에도 저녁을 좀 줄이고 빵 종류나 튀김 종류 이런 거 먹지 않고 밤에 특히 네. 점심을 잘, 아침 점심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야식을 밤에 배가 고프니까 네. 밤에 저녁을, 그러니까 일찍 먹고 일찍 자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점심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안 드시면 기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한대. 아휴, 어쨌든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다음 신청곡은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훈 누나. 오전에 병원 갔다가 햄버거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병원은 또 왜 갔어요? 우리 꽃미남님 감기 걸린 건 아니죠? 아 배불러 폴록폴록 수고하세요. 저는 햄버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간혹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간혹 먹고 싶을 때는 딱 하나만 먹어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다른 거는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것만 맛이 그나마 맛있어요. 그래서 아, 목소리가 또 맛이 갈라 그러죠. 먹캔디를 또 하나 먹어야겠네요. 큰일 났어 진짜.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요. 신청해 주신 곡 시아의 스테이, 박은빈의 드림스 컴 트루, 네, MJ 써니사이드의 도쿄 로맨스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네,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날이 또 더워요. 아, 진짜 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덥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풍기를 막 이빨 틀어놓고 있습니다. 나만 더운 줄 알았더니 다 덥대요. 그래요. 뭐 한여름처럼 덥진 않지만 그래도 더우니까 네, 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사람 접촉할 때는 마스크 챙겨서 꼭 쓰고 다니세요. 감기는 걸리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까지 올라온 신청곡 중에 마지막 신청곡이에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점심도 못 먹고 추석 특집으로 응급상황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치고 이중고네요. 간식거리가 있나 싶어봤는데 죄다 마실 것만 있고 3시까지 버티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어야겠습니다. 무슨 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서 자꾸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길래 병원은 제가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응급

그래요. 스트레이의 디어, 그리고 CN블루의 So Nice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긴 하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테지만, 네. 추석이 좀 유연하게 모두에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명절이면 사고도 참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네,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이길 바라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죠? 일단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4시까지는 음악만 나갈 거예요. 2시까지는 방송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네, 안녕해 너무 늦었잖아요 라는 곡이고요. 서영은의 내가 더 따뜻할게, 순순히 기태와 백예슬이 부르는 1년이면, 크레르의 나의 여름에게 준비해드리고 옵니다.

크레르는 우리 단미님이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네, 신곡이 나와서 전해드려 왔습니다. 좋죠? 지금 흐르는 곡은 스테이80의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곡이고요. 아이고, 목이 자꾸 잠겨서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가 끝난 계절이라는 곡과 오늘은 좀 힘들었다 라는 곡도 준비를 했고요. 노래하는 기억 수집가의 따뜻한 한 모금이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겠다. 아빠가 많이 넘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시 일어났다고.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조금 늦었고 조금 돌아왔지만 괜찮다. 아직

지금 시각이 1시 58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또 뭐야. 왜 이러죠 오늘. 마무리 멘트 하고요. 4시까지는 음악만 전해드릴게요. 저 죽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음악만 전해드리고요.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제가 조금 한 3, 40분 있다 마감선 그을게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악마님 앞으로 신청을 올려주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노래를 제가 좀 즐거운 노래들로 쭉 걸어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말을 좀 살살 하긴 했는데 계속 그 중간중간에 노래 나갈 때 목 캔디를 계속 먹었는데도 그렇고 네, 계속 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아주. 저는 내일은

2시에 방송이 있어요. 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 내일 또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아침에는 강아지도 보내야 하고, 또 추석 명절에는 저도 여기저기 움직여야 돼서 감기 때문에 진짜 큰일이네요. 마스크 쓰고 가야겠어요, 시댁에.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조금 이따 우리 악마님 앞으로 좋은 음악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잠시 후 4시부터는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악마님 앞으로 마감선 그어놨어요.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새 자꾸 저희가 가수 노래도 많이 틉니다. AI 노래도 종종 틀어요. 특히 제가 러시아일 때는 좀 많이 트는 경향이 있긴 한데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곡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노래만 트는 게 아니라 신청곡을 늘 받는데 여러분들이 신청곡이 많으면 제가 선곡을 안 하겠죠. 예, 신청곡도 안 하시면서 선곡에 태클을 거시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 여러분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신청곡을 하시면 됩니다. 와서 방송국 노래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말, 월요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내일 또 만나면 도끼나기는 명절이네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감기가 탈푸닥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명절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신 분들은 미리미리 네, 병원 다녀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방송 요즘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2시간 방송 끝내놓고 다 바로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서버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6시에 또 뵙시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난도 열려 있고요. 네, 추천난도 열려 있습니다. 살포시 살포시 다녀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들떠 있죠. 명절이 바로 코앞이라 고생하는 건 누구일까요? 각자 자리에서 많이들 고생을 하시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신 그곳.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방송 준비를 하다가 이기찬의 감기 2026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해드릴까 하다가 이기찬 하면 좋아하는 노래들이 몇곡 있어서 리메이크 곡으로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느낌이네요. 버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수가 부를 때는 몰랐는데 한 가수가 부른 노래를 세곡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느낌이 다르네요.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올해 들어 많이 신청한 노래 박은빈, 규빈, 한혜, 문세윤. 네, 비행기 좋죠.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박은빈 목소리가 저는 참 좋아요. 시원시원하면서 얼굴도 예쁘고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연기도 잘하고 박은빈도 참 좋아하는데 원래는 박은빈이 배우잖아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규빈이야 뭐. 목소리도 감미롭고 한혜 문세연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둘이 듀엣으로 하니까 많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비행기나 한번 들어볼까? 아, 제가 또 아이가 퇴근할 시간이라 몇 곡을 더 들어야 돼요. 아, 비행기도 한번 연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우리 꼬미남님, 네. 벌써

그래서 추석이에요. 성편 먹고 맛난 것도 많이 드셔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고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 띵가띵가 저희 아이가 전화가 와서 네 마중을 갈때 제가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이 막곡인데 연이어서 노래가 나온다 그러시면 하면 자리 비움이구나 애새끼들 이리로 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긴 문세윤. 노래 부를 때는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매력이 쩔어요.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반갑습니다. 새 곡을 청해 주셨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내일은 데이트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피쌤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말도 많았고요. 탈도 많았던 퇴근길 악마님 방송과 함께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 주말에 저희 금악 쪽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현우가 온다 그래서 오 거미가 일요일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금요일 날 우리 엄마가 이서진 서진 이서진인가요? 보고 싶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가게를 끝나고 넘어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이들도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맛있게 먹고 이제 구경해야지 했는데 끝났어요. 그냥 밥 먹고 왔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왜 벌써 끝나지? 9시밖에 안 됐는데. 시간을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저희가 잘못 알았나 봐요. 저번에 우리 여기서 저희 있는 곳에서 체육대회 할 때는 도미축제 할 때는 9시 반? 9시? 10시? 다 돼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왔나 봐요. 그래서 거미도 못 봤어요. 우리 필사마님,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퇴근길은 즐겁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쇠주 한잔 생각나게 하는 우리 아연님께서 캬! 원샷. 우리 악마언니다.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 반갑습니다. 또또. 아, 또또. 로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방콕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쉰다고는 있으나 핑계삼아 집에 있어요. 그래도 약 먹고 집에서 쉬니까 좋긴 좋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추석 연휴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부산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악마언니 해주셨는데 제가 사연을 읽으니까 옆에서 잔챙이가 왜 부산을 가냐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 명절 새로 부산 간대 아니면 놀러 간대 이럴까요? 네 저는 또 열심히 음식장만은 해야겠어요. 그냥 제사도 안 지내니까 간단하게 해서 먹고 싶은데 그래도 명절이면

생각나는 산적은 꼭 먹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해서 먹어도 되는데 잘안 하잖아요. 근데 명절만큼은 밀가루 냄새가 나야 돼요. 지짐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산적은 꼭 합니다. 그래서 산적을 먹어야 되고요. 또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찾아뵙고 추석 인사도 해야 되고 바쁠 것 같아요. 저만 바쁜가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면회가 추석 면회 되는지 한번 병원에 알아봐 했더니 민기적 거려요. 데려가기 싫은가 봅니다. 남자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누라지만 며느라지만 며느리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날 데려가는 게 싫으면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갔다 오라고 했는데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또 만약에 또 면회 갔다가 또 오면은 또 허전하지 않을까? 되게 허전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머리 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면회 시간이나 좀 알아봐 그랬어요.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더 좋다 이러고 말았는데 남가들이 그런가 봅니다. 저 윗작에 억대님의 사연도 있는데 남가들이 좀 그런가 봐요. 효자들이 많기는 한데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며느리는 이제 뒷전이에요. 자기네 집 시끄럽게 잘 해결을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마누라 고생시키기 싫다고 넌 좋겠다 하는데 따돌림 같아요.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아연님 고생 감기 걸려서 고생이 참 많아요. 약잘 챙겨 먹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데이트 하나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이게 얼마 만인가요?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안 만났다고 그리워지는 거 있죠? 추석이 다가왔어요. 집에서 만난 전 구워 먹어야겠어요. 갈 데가 없는 며느리, 아이, 좋아. 아, 아이가 어려서 시댁을 안 가는 건가요? 아, 그래도 명절날은 가족들을 만나는 게참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날이 더워요. 빨리 시원한 바람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만난 저녁 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잘 듣겠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대야 주문해 놨다고 대야 꺼 먹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는 삼겹살에 쇠주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정인이 엄마도 보통 명절 되면 며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음식 장만도 해야 되고,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명절 가족들끼리 모여서,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만난 음식도 해먹고,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도 나이 좀 먹어봐요. 만사가 귀찮으시겠죠? 근데 젊었을 땐 젊은 대로 장시간 버스를 타든 자가를 타든 시골집에 내려가는 게참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나이 먹어서 시댁이 바로 코앞이라 그런 거는 못 느끼고 그냥 보통 1박 2일?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오잖아요. 근데 시댁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집 앞이 코앞이래, 집 앞이라,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42년 동안 집에서 잤으면 됐다. 이제 우리 집에서 자야겠다. 그 마인드, 우리 너억대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챙겨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아, 내일도 데이트 할라나?

네, 마지막 사연 우리 너억대님께서 컬러 감기 걸리셨군요. 주사 맞고 포카리 먹어가면서 푹 자고 푹 자라. 아픈데 무리하지 마. 아, 저 말입니까? 저 아니에요. 흑장미님이 감기 걸렸고요. 저는 건강합니다. 아픔 나만 아프지 옆사람 그걸 모른다. 얼마 전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어. 연수만 받고 집에서 대기 중. 그걸 재택근무라고 하더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스카 가서 시간 태워야 할 듯. 11월 말까지 이렇게 될 듯. 자격증 하나 따니 이런 혜택이. 여튼 주사 맞고 개개거리지 말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그래라. 흑장미님 들으셨죠? 개개거리지 말래요. 주사 맞고 푹 약 먹고 푹 주무시랍니다. 근데 저는 자면 안 돼요. 이번 달까지는 가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침에 일을 해서 그런가? 얼굴이 더 예뻐 보인대요. 제가 며칠 전에 바지를 사려고 옷가게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살이 쪘어 그래요. 네, 제가 그랬어요. 살이 쪄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너억대님 명절입니다.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셔야 될 텐데 옆에 짝꿍이 없어가지고 허전할 것 같은데 풍성한 한가위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배 볼록 튀어나오면 됩니다. 맛난 거 많이 드시고요. 아직 퇴근 전이라 대기해야 돼. 대기가 아니라 농땡이 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농땡이 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또 장시간 방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까까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 방송이 안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장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네 우리 흑장미님께서 전해드리는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명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어제 진짜 동태전이 너무 먹고 싶을 만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김치전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제가 남기는 습관이 거의 없는데 남겼어요. 근데 배는 계속 부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이 심심하다. 계속 뭔가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배는 막 불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남은 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먹으면 내일 아침에 띵띵 부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세요? 이럴 만큼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붓기가 안 빠진 거 있죠? 하루 종일 붓기가 안 빠진 상태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부어서 온 나니 여러분들과 11시까지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실 거죠?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톤 올라갑니다.

바보야. 예,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신청곡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예, 이제 준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포르자 350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그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많이 무겁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명절이 다가와서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아직 안 팔렸나? 아무튼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 팔리면 한턱 쏘는 거죠? 이게 팔려야 하는데 중고 혼다 125cc 보험 넣어야 하고 업그레이드 일명 장비빨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여기 장비빨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네요. 장비빨. 장비빨 좋아하다가 큰일 나요. 전에 누가 장비빨 얘기했었는데 장비빨. 아, 흑장미님 자전거도 장비빨이라고 했는데 오토바이도 장비빨은 장비빨이죠. 장비빨 좋아하다가 큰일 나요. 샤방샤방 우리 꽃미남님, 예, 미모도 꽃미남에 장비빨까지 합쳐지면 예,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빅뱅의 거짓말 그리고 손담비가 부르는 아몰레드 아홉의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장비빨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났어요.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카메라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팔고 새로 샀는데 매일같이 택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장비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봤더니 진짜 장비빨이에요. 다리가 엄청 큰 다리, 카메라 다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덕분에 본인 야외 촬영을 그 아는 형한테 부탁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한몫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사서 드리더니 결국에는 본인 야외 촬영을 본인 카메라로 하더라고요. 장비빨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뭐 매일같이 사드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막 요즘 정신이 어디 가 있는지 막 사놓고도 사서 어디다 두고도 잊어버리고 또 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신청나는 우리 정인이 엄마님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음악은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혼내겠죠? 근데 다 필요한 거라서 뭐 아직은 AS 기간이 되고 산지 얼마 안 돼서 뭐 AS 가능한 기간이라서 예. 뭐 어떤 거는 좀 저렴하게 또 어떤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받긴 하더라고요. 정인 엄마님 반갑습니다. 나연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요. 오후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오줌을 거실 바닥에 싸고 아랫부분은 오줌 투성이에 다시 닦고 치우고 거기다 나가기 전 간식을 주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분유는 먹기 싫은지 젖병을 탁탁 쳐서 분수를 하고 치우다 열받아서 아들한테 짜증을 냈네요. 갑자기 짜증내서 아들도 어찌나 울던지 미안하다 하고 나갔다 왔네요.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자기 전까지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보아요 하셨는데 야단치고 나면 혼내고 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어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분명 잘못해서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미안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괜히 달래줘야 될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커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혼날 땐 혼나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는 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겠죠. 엄마 미안해. 뭐 이렇게 안 해주나요? 안아주지 않던가요? 야단치고 나면, 혼나고 나면, 그래도 엄마가 속상해하면 한 번씩은 와서 안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인이는 아직 안 그런가 봐요. 혼자라서 그런가? 저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터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좀 그랬어요. 아이들이 터울이 연년생에다가 두살 터울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좀 배워가는 거? 아이들 서로 자기들이 알아서 닮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말 날도 좀 낮에는 더웠는데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이들 키우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번 명절에 또 고생을 하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아유 벌써부터 기운 빼면 안 되는데 말이죠. 힘내시라고, 예. 신청하신 노래, 제이세라의 노래죠. 사랑시 고백동 행복구라고, 예, 적어주셨는데요.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한우로수 24 방송국 앞으로 정인이 엄마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에 귀여워 허각의 행복한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뭐 사연 없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신청곡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D-O-I-3님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식회 죽음의 조각을 삼켰어.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이창섭이 부르는 또 사랑이라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예, 철님의 신청곡도 준비해드릴게요. 서일아의 미워하지 말아요, 서준의 말해줄게, 민니의 꿈결 같아서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오로스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오늘 11시까지 함께할게요.

개최 시간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조금 있으면 마감 시간 다 돼 가니까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신청란에 오랜만에 다녀가세요. 우리 꼬맹이 짱이님, 아이고 귀여워라. 예, 귀여운 우리 꼬맹이 짱이님. 예, 굉장히 쿨하죠? 예, 쿨하고 또 되게 무서워요. 예, 우리 꼬맹이 짱이님 시크하고 무서울 땐 또 무섭고 귀여울 땐 또 한없이 귀엽고 소연의 퇴사할게요.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조선힙합이 부르는 마음이라는 우물.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 안 보이세요? 무단결석에 아주 재미 붙이셨나? 오늘도 안 보이세요? 예, 그럼 누가 혼나더라?

아, 조선이팝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죠?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죠? 쿨입니다. 한 장의 추억. 이승철의 오늘도 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체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일이 잘안 풀려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달림 달림. 우리 체리님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철님이 제말잘 듣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정인이가 정인이 엄마 말잘 듣게 안 힘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달님이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게 제일 문제네요.

شوخی به درخت 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 میشه.

이번에는 명절이 좀 지난 해보단 좀 빨라요. 근데 제일 큰 게 가을 가뭄. 여름에도 비가 너무 안 왔었는데 가을에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반도 안 왔더라고요. 올해 제수용품들이 다 비쌀 것 같아요. 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경 엄청 쓰일 것 같아요. 서영훈입니다. 내가 더 따뜻할게. 그리고 우리 명절 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노라조의 일개미라는 곡 오랜만에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난예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화방에 우리 푸른바다님, 가을이님, 시온님, CHO님, 명강님, 여랑이님, 정인이 엄마, 툰님, 행복하자님, 꽃미남님, SSUN님, DJK님, TAE님, 그남자님, 왕소심님, 최권희님, 이태훈님, 포세이돈님, 김주홍님, HTKI님, 미친고양이님, 루지게님, 가족답신님, 익명님, 마크V2님, 유유형수노래님, 불타는감자님, 제이안님, 묵향님, 디비디비님, 참이슬님, 김영중님, 폼생폼사님, 섀도우님, 지성대님, 야간비행님, 태용님, 멍님, 그리고 스마일님, 부엌대기님, 꼬꼬코코님, SHBB님, 엘리트포스님, 웃음파파님, 바나나차차님, 찰님, 기분이님, 선인의 추억님, HYUN님, 의정부반주 선술집님, KSW82님, 이영택님, 수호천사님, 짜잔님, 유선님, 황태자님, 칠인님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호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묵묵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한우로스 청취자 모두님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추천 눌러주신 분들, 선물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밤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명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모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셧업 내려갈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인간관계에서 고민이나 갈등이 생기는 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듯이 나도 남들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정인 엄마님 첫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 오빠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좋은 아침이 아니네요. 맨날 새벽 1시 넘어서 잡니다. 미치겠어요. 조만간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들 덕에 늦게 밥 먹지, 유아식 만들지, 아침엔 늦게 일어나지, 집안일 하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심지어 오늘 오후에 또 나가야 하고, 내일 집안 청소하고 장 보고 남편이랑 가야 하고, 이번 주는 저한테 너무 힘든 날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추석 연휴예요. 추석 잘 보내시고 맛난 것도 드시고 배 통통 두들기며 다음에 봐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는 위대하다. 무조건 힘내시고 정인이 이쁘게 잘 키우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무조건 힘내서 외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3곡 주셨는데요. 모두 다 전합니다.

신절만의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사람은 말이죠. 입맛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시대에 따라 음식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호수 방송국은 트롯 등등 안 되는 음악 빼고는 신청곡 위주의 방송을 하고 있고 요즘은 AI가 만들어주는 음악이 시대에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합니다. 호수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별로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호수를 사랑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앞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게 하나씩 바뀌게 마련입니다. 바뀌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AI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듣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요즘 트렌드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무조건 반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장미님 오늘도 제가 방송한다고 일찍 일어나셨네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때 좋은 노래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니까 제가 대신해서 수고 많으시다고 전하고 싶네요.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이시아님 신전단 다녀가셨습니다. 오수님 안녕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다녀가셨네요. 제 시간에 오래간만에 다녀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시아님 항상 저희 한으로수 방송국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시아님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윤의 대사할게요. 마밍의 Nothing, 조동윤의 왜 나만, 세 곡 전합니다.

0: 사람.
1: 네, 신정단의 피자마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오늘부터 1월까지 쭉 쉽니다. 그런데 전화기는 항상 벨소리 모드로 해놓죠.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죠. 하여튼 내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추석 연휴 마음도 배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아, 필사마님 오늘부터 연휴 들어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응급상황 없이 연휴 풀로 쭉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필사마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전한 명절 하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3곡 전합니다.